0: 그래, 가로채는 박다니만 딱 말때미래.
1: 응, 내가 그 통에 대판 말. 아, 그래 가라고 있어도 미래.
0: 내가 가라 끼고.
1: 에, 아, 우가라 기네 그로 강만도가 아, 그이스 토아린 공스 이 코에다. 우가다 공고로이 진이자 모더라 카미 움드린 아, 아이 마바라니 코야 차이. 진이자 소아사 노아고다 기니시자 나니스 코하트나 피스. 코하트나 나니사. 마세다게 카이무스 카이무스 마사란 차베쿠이 아 탄카치다게 도흐네고로 인라이프나다고로 우왕우디치 아 오브도크론 기트난코 카루세 탄카세고 카루다게 카이무스 카이사 마사란 차베쿠이 마미스 네라 하트나프티사이 아 티다기라 파 칸드라 카미라 파사 구이나 토그반네 티리로이 구로이 마이무스 암싱라이닝 후미세이 and they may ure sida am sita hin sita pai pam sita ti hu ji do me ure di min ti na ka sin mai furu se a kai ayo sira mi sera je kwa khat mai penin an an baba da no sin ma tan bono ning khau ma khiza mai dra hi khat kami sara hin na to ra ha da a sai un ki sara ngre am sai un ki sara ngre am ti na do kwa mi re ti da je tuni ka sera gro mi sa no nga da ge to kwa Emmanuel Post ti so abi ye a ni kum si vina ta alde tran khuap ti so a music a khara khuna ra to e ka of ni jira khai ma he ka o ora ye dok na ba han tai ku ya u ne gu hina la hu i mus mi ti se i ga khanu ma sa mi khami ye dok ka o tsui ba a ko e an khai si a ma am sara ma am o sara ge nan ari klas ta ge sara ka o wai bi uat ma ne si ko se so ye dok na dira hi tasabu laga to kwa ide taiware ka khuina nguisa khanu ai sei sisene ma sau ai uga khuina tsangu yo tsan tsana khuina sau tsima khuina hu ma amstra fui khuira ngu khu ge to kwa tasa hina nga khari sna re amsa uwa ba ip kai bin de khu tsau tsam nga tsa tsian sung di kan skuza da gira kan de la ge kai yo tsira min resto ru ma re samji
0: kan kan
1: eh